0: 미친
1: 내게 나라는 하나 미친이다.
2: 보아 타지 보아 타지 단신치
3: Agora, na Mirti, vamos ouvir um norte mineiro. Canta Norte de Minas.